0: We're playing the hits just for you.
1: 두 리스너 페어 라디오 포유 앱입니다.
2: Direct from Social Ship.